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8: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7: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한다 한 동중소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신 후 그 끝에 한 구 더 붙이시기를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큰 이가 돌아오고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나니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우리가 돌을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돼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부모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4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6세 이하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예방과 대처법을 꼭 알아두세요. 아이가 열이 나고 잘 먹지 못하다가 입안과 손, 발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면 수족구병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수족구병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등원과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외출 후와 식사 전 후, 배변 후와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아이가 자주 만지는 물건은 소독액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표면을 닦아주며 소독할 땐 안전을 위해 창문을 열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수족구병, 청결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의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김종의 시간. 가을도 봄만큼이나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봄은 생기어린 알록달록이고요. 가을은 울긋불긋한, 뭐랄까요? 시간의 흐름이 덧대어진 완숙함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여기에 끝도 없이 펼쳐진 맑고 파란 하늘은 한 장의 도화지가 돼서 가을이라는 멋진 풍경화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날들은 금세 지나가기 마련이니까요.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저 온전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곡입니다. FT 아일랜드 새들처럼.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10월 10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미수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요즘 정말 하늘 보는 맛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깊어가는 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요.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는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승룡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 만나볼게요.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이어서 한로로의 노래입니다. 시간을 달리네.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승룡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승룡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철훈 교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정예 장교를 꿈꾸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관생도들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사들과 함께 즐겁게 마음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김우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는 여름에 접어들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나 쌀쌀한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그동안 승룡교당에선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지난번 승룡교당 소식을 전해드릴 때에는 충성 학예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0: 네.
1: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을 부단히 담금질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육군 3사관학교 사관 생도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 충성 학예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26-2차 일반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즐거운 추석 명절과 또 10월 초 연휴를 보내고 나니 부지런한 생도들은 벌써 중간 시험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교당에 오는 생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험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응원하고 또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께서도 학사 일정에 맞춰서 지내시다 보면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26-2차 일반학기 중에 3학년 생도들은 전방 병영체험을, 또 4학년 생도들은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합동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바쁜 교육 일정 속에서도 반가운 원불교 인연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3학년 생도들은 병영체험 중 과거 승룡교당에서 대표생도로 활동했던 선배 장교를 만나 부대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4학년 생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에는 성목교당 교무님과 신앙생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선물 꾸러미를 전해왔기도 했는데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여러 곳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도 이렇게 원불교 인연을 만나니 무척 반갑고 흐뭇했습니다. 곳곳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 만나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0: 우리 생도분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인연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승룡교당의 군교화를 위해 성원해 주신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승룡교당 군교화를 위해서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경북교구 봉공회와 여성 회원님들께서는 매년 여러 사업을 통해 마련한 정성을 승룡교당 군교화를 위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는 10월 18일에는 대구경북교구 봉공회 바자회에 참석해서 그동안 보내주신 정성의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0: 네, 또 여성 회원님들께서 승룡교당을 방문하실 계획도 있으시죠?
1: 네, 10월 말에는 대구경북교구 여성 회원님들께서 승룡교당을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육군 3사관학교 사관 생도들과 또 용사들이 승룡교당에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정성이 군교와 현장에서 뜻깊게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과 보람을 드리고 또 생도들과 용사들에게는 어머님과 같은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국 각지에서 원불교 군교화를 위해 마음과 또 정성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정성에 좋은 교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원물교회 군교화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0: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1: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 마음 공부로 회복의 결실을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0: 네, 우리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과 모든 군 장병들을 응원하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합니다.
1: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승룡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승룡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노래입니다. 좋은 밤, 좋은 꿈.

근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리셋네 노래로 출발합니다. 데자부.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다솔 교도의 글, 아침기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나눠볼게요.

지난 3월 말에 교무님이 아침에 기도하니까 들으러 와볼래? 라고 권하신 것을 계기로 아침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기도를 하러 간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처음 뵙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늦게까지 공부해야 해서 더욱 힘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아침 기도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컸다. 기도 전으로 법당에서 공부를 했고 기도를 하면서 복잡했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기도 시간 중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은 법어 봉독이었다. 교무님이 읽어주시는 법문을 그냥 듣고 지나가기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스스로 생각해보고는 했다.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본 말씀들은 힘든 순간 문득 떠올랐다. 그러면서 누군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과정도 마음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예전에는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상대의 좋지 않은 점을 떠올리며 싫어하는 이유를 찾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날 때 바로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가 꼭 나 때문일까 생각하며 상황을 다른 방향에서도 바라본다. 상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여유가 조금씩 생긴다. 그렇게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니 친구들과 다투는 일도 줄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마음이 끌려가기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생각하게 됐고 학교 생활도 전보다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결국 주변 상황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큰 변화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아침 기도였지만 이제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마음 공부의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학교 법당에서 배운 마음 공부를 일상 속에서 이어가며 나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처음부터 특별한 마음가짐이 없어도 괜찮다.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직접 체험했다. 아침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시작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침 기도를 해보길 권하고 싶다.

원물교 신문에 실린 이다솔 교도의 글, 아침기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차분하게 기도나 명상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 찬찬히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루를 더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듣고 군정 현장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지영의 노래입니다. 산책.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육군 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은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군종칠 성직자와 호국사에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갖는 한편 연구병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장병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3학년 대표 생도를 위한 생일파티와 선후배 간의 소통의 장이 되는 종교 활동을 통해 군교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3사단 백골 부대는 한과일을 맞아 부대를 방문하신 원불교 정토회 간 서울 분원 봉사단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4명의 정토 봉공단원들은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닭강정 400인분을 새벽부터 손수 조리해서 원불교 교도 장병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이승열의 새벽 아침의 문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효, 즉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모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관토이.
1: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0: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화산교당 최화자 해원영가의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김사은, 조영호, 조현범, 조영서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5: 새만금.
6: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묻거든 채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 심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1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4: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4: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5: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 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들이올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1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8: 라디오로 흘러나온
5: 히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8: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9: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메가헤르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을 하는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힙곡 2시.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4: 새만금.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그 옆을 스쳐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개문사고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에 부딪힌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하고 사고 보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개문사고의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70%,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0%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고 동승자가 사고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길가에 차를 접근시켜서 정차해야 하고 승객이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주의와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녀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 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상처, 고난, 또 넘어 그래, 고개를 들어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남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 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화의 근본은 교육이요 교육 가운데는 정신교육이 근본이 되나니 학문이나 기술은 발전에 필요하기는 하나 진실과 공심의 정신 위에 갖추어진 학문과 기술이라야 세상에 이익주는 학술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킬란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셋! 바네사!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가을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야생식물 섭취. 산행 중 채집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밤과 똑 닮은 칠엽수 열매. 밤과 달리 독성이 강해 섭취해선 안 됩니다. 도라지, 더덕, 인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공은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지리 강활은 약재인 참당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산나물 채집은 금물입니다.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생김새만으론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만큼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선 안 됩니다. 독초와 독버섯 섭취 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섭취한 식물과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식물, 채집도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5: 새만금.
6: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 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은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는 밤 가로막힌 38선엔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0: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돈 퉁퉁 털어서 다 줬어. 띵호와 띵호와 토니가 없어도 띵호와 미월이 하고 살렀어. 왕소방 좋아서 죽겠다 우리가 반해서. 아, 비단이 발라서 띵호와.

那首王叔当平头女我手顶后啊顶后啊跟着了路我的顶后啊我里慢慢吐肉豆王叔当提不你吐肉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함이니 만일 필요한 곳을 당해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대종사 개교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이 세계에 빛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6장 말씀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말자. 뜨거운 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그 옆을 스쳐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개문사고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에 부딪힌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하고 사고 보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개문사고의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70%,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0%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려선 안 되고 동승자가 사고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길가에 차를 접근시켜서 정차해야 하고 승객이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주의와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과일나무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일나무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랄 수 있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금종의 시간. 가을도 봄만큼이나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봄은 생기어린 알록달록이고요. 가을은 울긋불긋한, 뭐랄까요? 시간의 흐름이 덧대어진 완숙함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여기에 끝도 없이 펼쳐진 맑고 파란 하늘은 한 장의 도화지가 돼서 가을이라는 멋진 풍경화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날들은 금세 지나가기 마련이니까요.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저 온전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곡입니다. FT 아일랜드 새들처럼.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3: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10월 10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미수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요즘 정말 하늘 보는 맛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깊어가는 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요.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는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승룡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 만나볼게요.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이어서 한로로의 노래입니다. 시간을 달리네.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숙련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숙련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철훈 교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정예 장교를 꿈꾸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관생도들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사들과 함께 즐겁게 마음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김우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는 여름에 접어들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나 쌀쌀한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그동안 승룡교당에선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지난번 승룡교당 소식을 전해드릴 때에는 충성 학예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을 부단히 담금질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육군 3사관학교 사관 생도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 충성 학예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26-2차 일반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즐거운 추석 명절과 또 10월 초 연휴를 보내고 나니 부지런한 생도들은 벌써 중간 시험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교당에 오는 생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험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응원하고 또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께서도 학사 일정에 맞춰서 지내시다 보면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26-2차 일반학기 중에 3학년 생도들은 전방 병영체험을 또 4학년 생도들은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합동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바쁜 교육 일정 속에서도 반가운 원불교 인연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3학년 생도들은 병영체험 중 과거 숙련교당에서 대표생도로 활동했던 선배 장교를 만나 부대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4학년 생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에는 성목교당 교무님과 신앙생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선물 꾸러미를 전해왔기도 했는데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여러 곳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도 이렇게 원불교 인연을 만나니 무척 반갑고 흐뭇했습니다. 곳곳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 만나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0: 우리 생도분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인연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승룡교당의 군교화를 위해 성원해 주신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승룡교당 군교화를 위해서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경북교구 봉공회와 여성 회원님들께서는 매년 여러 사업을 통해 마련한 정성을 승룡교당 군교화를 위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는 10월 18일에는 대구경북교구 봉공회 바자회에 참석해서 그동안 보내주신 정성의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0: 네, 또 여성 회원님들께서 승룡교당을 방문하실 계획도 있으시죠?
1: 네, 10월 말에는 대구경북교구 여성 회원님들께서 승룡교당을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육군 3사관학교 사관 생도들과 또 용사들이 승룡교당에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정성이 군교와 현장에서 뜻깊게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과 보람을 드리고 또 생도들과 용사들에게는 어머님과 같은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국 각지에서 원불교 군교화를 위해 마음과 또 정성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정성에 좋은 교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원물교회 군교화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군정의 시간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지금까지 승룡교당의 다양한 소식들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농부들이 지난날 흘린 땀과 정성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꾸준한 마음 공부를 통해 훌륭한 인격의 결실을 이루시길 염원하며 정산종사법어 제9 무본편 9장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 마음 공부로 회복의 결실을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우리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과 모든 군 장병들을 응원하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승룡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승룡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노래입니다. 좋은 밤, 좋은 꿈.

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리셋네 노래로 출발합니다. 데자부.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다솔 교도의 글, 아침기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나눠볼게요.

지난 3월 말에 교무님이 아침에 기도하니까 들으러 와볼래? 라고 권하신 것을 계기로 아침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기도를 하러 간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처음 뵙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늦게까지 공부해야 해서 더욱 힘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아침 기도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컸다. 기도 전으로 법당에서 공부를 했고 기도를 하면서 복잡했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기도 시간 중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은 법어봉독이었다. 교무님이 읽어주시는 법문을 그냥 듣고 지나가기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스스로 생각해보고는 했다.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본 말씀들은 힘든 순간 문득 떠올랐다. 그러면서 누군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과정도 마음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예전에는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상대의 좋지 않은 점을 떠올리며 싫어하는 이유를 찾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날 때 바로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가 꼭 나 때문일까 생각하며 상황을 다른 방향에서도 바라본다. 상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여유가 조금씩 생긴다. 그렇게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니 친구들과 다투는 일도 줄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마음이 끌려가기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생각하게 됐고 학교 생활도 전보다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결국 주변 상황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큰 변화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아침 기도였지만 이제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마음 공부의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학교 법당에서 배운 마음 공부를 일상 속에서 이어가며 나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처음부터 특별한 마음가짐이 없어도 괜찮다.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직접 체험했다. 아침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시작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침 기도를 해보길 권하고 싶다.

원물교 신문에 실린 이다솔 교도의 글, 아침기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차분하게 기도나 명상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 찬찬히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루를 더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듣고 군정 현장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지영의 노래입니다. 산책.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육군 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은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군종칠 성직자와 호국사에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갖는 한편 연구병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장병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3학년 대표 생도를 위한 생일파티와 선후배 간의 소통의 장이 되는 종교 활동을 통해 군교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3사단 백골부대는 한과일을 맞아 부대를 방문하신 원불교 종토회관 서울 분원 봉사단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4명의 정토 봉공단원들은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닭강정 400인분을 새벽부터 손수 조리해서 원불교 교도 장병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이승열의 새벽 아침의 문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 죄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1장 법문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T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이 해제식은 작은 선원에는 해제를 하는 것이나 큰 선원에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6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이 그대도 꽤 했던 밤 너무 깊은 그 밤은 다 지나가네요. 모두 다 지나갔군요. 무엇을 말했는지 얼마나 원했는지 기억하지 않죠. 그대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그 옆을 스쳐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개문사고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에 부딪힌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하고 사고 보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개문사고의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70%,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0%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고 동승자가 사고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길가에 차를 접근시켜서 정차해야 하고 승객이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주의와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T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0: WBS.
1: 원인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에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시 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 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 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비면 천지도 그 안에 들어가리라. 일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이 밝으면 사리에 걸림이 없으리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법으로 받아 따르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1: 한 제자 여쭙기를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도 사생이 순환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에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니품 1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멀리 나서지 않아도 아파트 정원 곳곳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가을이 완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아끼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땅으로 떨궈내고 있어요. 가지를 비워내야만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봄에 새 생명을 틔울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붙잡고 있던 집착, 묵은 감정들을 낙엽처럼 툭 떨어뜨려 봐야겠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마음이 들어설 수 있도록요.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서버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버버 신심편 8장입니다. 도가에는 네 가지 큰 즐거움이 있나니 하나는 몸과 마음을 오롯이 바칠 스승을 만남이요, 둘은 마음을 온통 전해줄 제자를 만남이요, 셋은 생사고락을 함께할 동지를 만남이요, 넷은 참 마음을 발견해 자유롭게 쓰는 것이니라.

스승, 제자, 그리고 동지와 참마음, 도가의 네 가지 즐거움, 종교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본래 바이올린 독주곡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가운데 샤콘. 오늘은 티보 가르시아의 기타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0: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1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 방송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부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였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태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는 방송 TV 예회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오늘 또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신앙 수행을 통해 더욱 성숙한 공부인 되도록 다짐하오니 정신의 수양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사리의 연구를 통해 일과 이치를 통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취사하여 자신도 진급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는 지금 주의 주장의 대립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나 자연재해로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진화해가고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교의품 16장 전서 1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초에 실지 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초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 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 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 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기존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창산 최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밀인 이 불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불공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깊은 산사에서 불상 앞에 절을 올리거나 또는 불단에 정성스럽게 과일과 공약물을 올리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불공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불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일이 불공을 올리라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법문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한 단어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불공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작은 일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옆 차가 문을 열 때 부딪히지 않도록 선을 딱 맞춰 바르게 주차하는 그런 마음, 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할 때 혹시 뒤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린 버튼을 조금 더 눌러주는 그런 마음. 우리는 이것을 보통 매너 또는 배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불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이웃, 곧 부처님에게 올리는 가장 훌륭한 사실적 불공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의 보훈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포, 법률, 하늘과 땅, 부모가 모두 은혜의 덩어리이자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불공은 형상 있는 불상에게만 향했습니다. 하지만 원불교의 불공은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또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향합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부처님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또 정성스러우며 또 그분의 처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 헤아림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배려입니다. 사사불공은 일을 당할 때마다 불공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배려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다음 담당자가 보기 편하게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직원이 치우기 좋게 그릇을 한 대 모아두는 것, 이 모든 것이 일 속에서 은혜를 생산하는 불공입니다. 나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행위는 당처를 알지 못하는 미신 불공이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사실 불공은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광활한 사막을 혼자 여행하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잃고 헤매느라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떨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쓰러지기 직전 여행자는 멀리서 낡은 오아시스 대피소와 그 곁에 서 있는 녹슨 수동 펌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행자는 기쁜 마음에 달려가 펌프 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펌프는 쇳소리만 낼 뿐 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은 그의 눈에 펌프 옆에 놓인 빛바랜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물병에는 막의 부근에 먼지 묻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병에 든 물을 절대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은 펌프 밑바닥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먼저 이 물을 펌프 구멍에 전부 부은 다음에 손잡이를 힘차게 저으십시오. 그러면 시원하고 깨끗한 샘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병에 다시 물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아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물을 부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차라리 지금 이 한 병의 물이라도 마셔버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극심한 갈등 끝에 그는 쪽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의 물을 펌프 속으로 모조리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꿀럭거리던 펌프는 마침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맑은 샘물을 이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여행자는 목을 축이고 온몸을 적시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기 전 쪽지에 적힌 대로 다음 여행자를 위해 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닫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밑에 연필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진짜 샘물이 나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막의 마중물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올려야 할 배려의 불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해주면 나도 배려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중물을 그냥 마셔버리고 빈 펌프만 원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작은 행동이 바로 메마른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입니다. 여행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물병을 다시 채워둔 것처럼 배려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타고 다음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교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채워놓은 배려의 마중물은 언젠가 또 다른 부처님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손해보는 듯하지만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이 마중물 같은 배려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해 갑시다. 대종경 신성품 14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하지 못할 말이 있고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다 해주지 못할 말이 있다면 이는 알뜰한 사제라 할 수 없나니 알뜰한 사제는 서로 간의 속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창자를 이은 듯이 통화해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배려와 신심, 이 완전한 소통과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출발은 이런 숨김없는 솔직함입니다. 제자가 허물이나 고민을 숨기지 않고 스승 또한 진심 어린 가르침을 숨김없이 전할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사제 간의 관계를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식보다 더 깊은 창자를 이은 관계로 표현합니다.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깊이 헤아리는 극진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려는 이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상대방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친절함이 바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적 의미의 불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배려가 불공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원망심과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면 상대방이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고 배려의 마음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눈앞에 가려지면 부처님을 외면하고 내 이익만 챙기게 됩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거창한 돌을 깨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내 이기적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 이 멈춤의 순간에 상대방을 한 번 더 배려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상대방의 처지가 보이고 진정한 불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배려를 통한 불공의 방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말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식량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가진 엄청난 에너지와 인과의 법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고, 또 남을 죽이고 악한 말을 하면 그 업보 역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진리이고 우리가 말을 다스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말의 배려를 어떻게 불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건네는 역지사지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준과 내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에게 이 비수를 꽂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것도 못해? 이런 말 대신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내 생각이 짧았구나 라며 상대방을 먼저 감싸 안아주는 말이 곧 동포에 대한 산불공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언행은 그 어떤 향과 촛불보다 훌륭한 공양입니다. 그 다음은 칭찬과 감사의 언어로 복덕을 짓는 적덕의 언어입니다. 입은 덕을 쌓는 문도 되지만 죄를 짓는 문도 됩니다.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기보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서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힘이 납니다. 이런 따뜻한 감사와 칭찬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우리 공동체를 은혜의 낙원으로 만드는 바로 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과 거친 말을 줄이는 지혜의 침묵, 곧 언행일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시리에 빠졌을 때 충고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내는 말보다는 묵묵히 손을 잡아주고 또 곁을 지켜주는 그러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역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수행이자 불공입니다. 둘째, 행동의 배려입니다. 얼마 전 전남 구례에 있는 테마파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어린아이들 몇몇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 나무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올라갈 수가 있나? 이런 신기한 생각이 들어 제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간 곳은 이 휘어져 자라는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헤아려 이 방부목을 이용해서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만든 그 공원의 조성 의도와 운영 방향을 저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나무를 다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동포 보훈의 실질적인 모습과 또 그 공원이 추구하는 방향, 경영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모습과 행동에서 불공의 참뜻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불공의 본질은 허례허식이나 기복적인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언이 곧 진리요 부처님이기에 내 주변의 모든 인연과 만물에게 진심을 다해 은혜를 베풀고 보답하는 것이 참다운 불공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을 통해 마음의 공부와 함께 반드시 지행, 병진,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나란히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직접

0: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완성된 공부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그 인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행동 하나, 무심코 지나치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발걸음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따뜻한 배려가 담긴 손길 하나는 절망에 빠진 이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상처를 주는 몸짓을 거두고 이웃을 향해 다정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펼치는 것이 곧 생부를 향한 가장 지극하고 거룩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동행의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말로만 힘내세요 하고 돌아서는 것은 진정한 불공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을 내밀어 짐을 함께 들어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경에 빠진 이웃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행동이야말로 동포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구체적인 불공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자리 양보와 배려로 덕을 쌓는 적덕의 몸가짐입니다. 이 불공은 대단한 성업이나 또 큰 돈을 기부하는 것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줄이고 질서를 지키는 것,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지친 이에게 편안함을 내어주는 것, 또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줍는 것,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먼저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하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몸가짐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인격을 닦고 주변을 맑고 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곧 공중을 위하고 만물을 위하는 천지 법률 은혜 보답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역과 마음을 존중해주는 절제와 탕평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때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해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도 완성이 됩니다.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나의 호의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간섭이 되지 않도록 내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불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몸을 앞세우거나 거친 행동으로 위압감을 주는 대신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태도로 상대의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줄이고 운전할 때 양보를 하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행동, 이런 것이 바로 사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사사불공입니다. 셋째, 마음의 배려입니다. 원불교 교법의 근본은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불공의 참뜻을 일깨워주시며 형식적인 절차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은이 곧 살아있는 부처님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곧 불공의 성패를 가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만 가지 법을 지어내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품행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이 은혜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타인을 향해 축복의 마음을 내고 시기와 질투 대신 연민과 사랑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의업을 밝히는 참된 불공입니다. 타인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 품으로 감싸 안는 용서와 포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면 내 눈으로 먼저 재단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배려는 저 사람도 오죽 사정이 있어서 저럴까 라며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곧 내 마음밭에 짓는 가장 고결한 공덕이자 부처님께 올리는 참회와 공양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의 잘되기를 추구하는 적선의 마음을 필요합니다. 불공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이웃의 평안을 빌어주고 직장에서 경쟁하는 동료의 숨은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하해 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불공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거두고 오직 상생과 화합의 에너지를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을 위하는 지극한 기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깨어있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무아봉공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경계를 당할 때 내 이기심과 욕심이 불쑥 솟아오르면 마음의 배려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나 먼저,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이기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대중을 위해, 전체를 위해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아봉공의 정신이자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울수록 그 자리에 사은의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또 전생의 인과까지도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심고이자 불공입니다. 불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동료의 짐을 나누어 드는 것, 이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인생의 업장을 높이고 복과 해를 채우는 불공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내 눈앞에 부처님께 배려의 불공을 올리겠다라는 다짐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본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되나니 사람이 삼세의 일체사를 알려면 법계의 모든 일이 마음으로 된 줄 알라 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람상 서원문의 무상의 세계와 유상의 세계가 이렇게 그 유람상 서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불교 교도가 되거나 진리에 조금 그 탐구에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법신불 유람상을 법신불 유람상 부처님이라고 하는 안목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제가
2: 그러죠.
3: 네네.
2: 야, 그거 필요. 네네네. 반드시 필요하죠.
3: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상과 무상에 네.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또는 어떻게 같은가에 대한 그 안목이 좀 열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첫 번째 무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그런가요? 합니다.
2: 아, 좋은 질문인데요.
3: 네네네. 네.
2: 저는 태어나서 바로 대명사님께서 어지린 자로 불명을 주셨거든요.
3: 아, 그렇습니까?
2: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인자로, 돌림자가 기자인데 인기로 불렀어요.
3: 아.
2: 근데 이 어지린 자가 이제 바탕이 돼서 포포도 인자로 받아서 네. 저는 인자하고 좀 인연이 있는가 보다 싶은데. 6살 때 열반하셨거든요.
3: 아.
2: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소견머리가 없었다.
3: 아, 네. 아,
2: 보는 안목이 그렇게 없었을까.
3: 아.
2: 그런 생각을 아쉽게 가져요. 아주 그 감각적으로 대정사연을 배웠을 때
3: 네.
2: 그때만 기억이 남고 꼭 두 번. 네. 그 여타는 실지실견으로 배운 기억이 남지 않았어요.
3: 네.
2: 깜짝 놀래고 배웠을
3: 네.
2: 때
3: 네, 네, 네.
2: 그때만 기억이 남는데 네, 내가 네, 네. 방송에서 여러 번 말해서 그 말은 중복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3: 네, 네, 네.
2: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은 하루 만에 눈뜨기도 하고 아. 3일 만에 눈뜨기도 하고
3: 아, 네, 네.
2: 뭐 적어도 1년간은 가려야 이제 다 알아보고 네, 그런다고 조금, 그러니까
3: 네, 네, 네.
2: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3: 아, 예.
2: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소견,
3: 네.
2: 관점,
3: 예, 예.
2: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 유성출가 하실 때 먼저 생로병사 인생살이를 관하셨잖아요.
3: 네, 그러셨습니다.
2: 그래서 의단을 네, 내시고 그래, 이제 출가하시게 됐는데
3: 네, 네, 네, 네.
2: 그게 그 관점이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데 있어서
3: 네.
2: 중요한 기점이 된다.
3: 네, 네, 네.
2: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3: 네,
2: 그런데
3: 네, 네.
2: 그 유람상 서원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유상으로 보면이 나오죠.
3: 네.
2: 그다음에 무상으로 보면이 나오는데
3: 그렇습니다.
2: 오늘 대화는
3: 네.
2: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보면부터 네.
3: 변하는 세계.
2: 무상. 네, 그러죠. 네.
3: 그렇습니다.
2: 왜냐하면 무상으로 보는 세계가 현실 세계니까
3: 네.
2: 우리는 현실 세계도 익숙하지 않아요.
3: 예.
2: 그 전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유상을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창시가 됐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2: 처음 시작이
3: 예,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건 진리적 인식이 있는가 하면
2: 그렇죠.
3: 그렇지 않고 이제 둥글다 해가지고
2: 무시무종
3: 무시무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작에 대한 변화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변화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2: 그 점이 참 우리 원불교인으로서는
3: 네네네.
2: 크게 자랑할 만한 견해이고
3: 네.
2: 앞으로 오는 세계의 종교는 이러한 과학과 도덕이
3: 네.
2: 병진하는 도덕을 떠나지 않은 과학, 과학을 떠나지 아니한 도덕
3: 네.
2: 이런 그 병진하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그게 참된 문명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때만 해도 코끼리가 지구를 땅을 받들고 있다고
3: 네,
2: 그렇게
3: 네,
2: 하는
3: 네.
2: 때 아니었어요.
3: 그러니
2: 얼마나
3: 네.
2: 몽매했어요.
3: 네, 네, 네.
2: 서양을 중심으로 온 종교들은 창세기를 얘기하잖아요.
3: 네.
2: 뭐 말세론을 얘기하고
3: 예.
2: 그에 대한 법문이 팍팍 많은데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3: 네.
2: 비유담으로 사람이 이곳에서는 태어나고 저곳에서는 죽고 저곳에서는 죽으나
3: 네.
2: 이곳에서는 태어나지 않는가.
3: 네.
2: 그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소출되기도 하고
3: 네.
2: 부분적으로는 사멸하기도 하고
3: 네, 네.
2: 이런 것이 작게로는 인생의 인생이 비유가 되지만은 네. 크게로는 우주 대자연의 이치가 그와 같은 이신이라 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와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예, 이것도 옳지 네. 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진리적인 근거가 있죠. 그러나 네. 작게 보면 창세기도 맞고 네. 말세도 맞고 네, 네. 또 빅뱅도 맞고 그런데 아.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사유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 전체라는 개념이 요즘 과학 문명에서 하는 말이지 네. 옛날에 전체라는 개념은 태양계 하나가 전체였어요.
3: 네, 그렇습니다.
2: 그 이상은 전체는 없었잖아요.
3: 못 봤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지금 과학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 전체라는 과연 참 무한의 세계로구나.
3: 네.
2: 아, 태양보다 1000배 큰 태양이 또 있다 보니까
3: 네, 네.
2: 얼마나 큰 태양입니까?
3: 아, 네.
2: 그런 과학 세계가 네. 있는 것을 전혀 몰랐잖아요.
3: 네. 지금은 네. 우주가 우주의 끝이 없다고
2: 없다.
3: 네.
2: 그러니까 본래 동양 철학은 무시무종이면서 무유의 자연
3: 네.
2: 어떤 그 기틀이 돼가지고 그 기틀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사멸하고 성주경으로 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3: 예, 예.
2: 무의유화로
3: 아.
2: 함이 없는 가운데
3: 네.
2: 생각이 없고 행동이 없는 가운데 서절로 되어지는 그런 무의유화의 작용으로 우주가 생성하고 사멸한다.
3: 네.
2: 사람도 그렇게 되고 모든
3: 네, 네.
2: 유정무정이 그와 같이 생성 네. 사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거든요.
3: 네, 네.
2: 그러니까 무시무정 무의화
3: 네.
2: 이런 철학이죠.
3: 네, 네, 네.
2: 그렇다면 그 우리가 그 무상으로 보는 견해를 먼저 얘기하자고 했는데
3: 네.
2: 무상으로 보는 견해라는 것은 생성함이 있고 사멸함이 있는
3: 네.
2: 한정된 세계
3: 네.
2: 유한의 세계에서
3: 네.
2: 하는 말인데
3: 네, 네.
2: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3: 네, 네.
2: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서 처음 본 것이 무상의 세계이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무상의 네. 세계예요. 그런데 네. 다음에 쭉 알고 보면 출리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3: 네.
2: 아 그렇다면 이 천지가 만약 괴멸한다면
3: 네.
2: 옛날에 괴멸했어야지.
3: 네.
2: 그렇지 않아요?
3: 네, 네.
2: 왜 앞으로 얼마 후에 괴멸한다는 말이 되는가?
3: 네.
2: 무한이라면 그와 같이 유한적인 세계에서 얘기한 것이지
3: 네.
2: 무한의 세계에서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보면 그거는 유한의 세계고
3: 네.
2: 유상으로 본다는 세계는 무한의 세계를
3: 네.
2: 전체의 세계를 말한다 말이죠.
3: 네, 네, 네.
2: 전체
3: 네.
2: 그 전체라는 개념 파악을 지금 시대의 과학하고 옛날 시대의 과학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3: 네, 네.
2: 그 지금 과학 문명의 지금 도덕 문명의 그런 그 심도 깊은 의미의 그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은
3: 네.
2: 그 전체라는 개념은 무한 아니겠어요?
3: 네.
2: 무한이에요.
3: 네, 네.
2: 그런 세계에서 본다면은 우주라 하는 것이 언제 탄생해서 언제 사멸한다 이런 기한부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 네, 네.
2: 이와 같이 무한의 세계 전체의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 유상으로 본다.
3: 네.
2: 다시 말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이 세상에 억급 후에 후생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3: 네.
2: 응? 억급 세월이 겁이라는 거 무한정의 세월이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그런 후에 태어났더라도 그때에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그러므로 천지는 영원하다.
3: 네.
2: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지팔도
3: 네.
2: 저 사은 가운데 천지 팔도가 있잖아요.
3: 예, 예.
2: 천지 팔도 가운데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3: 네,
2: 말씀이 나오죠.
3: 네, 영원 불멸한
2: 천지의 영원 불멸.
3: 예, 네.
2: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영원 불멸한 천지 그러한 의미가 유상의 세계.
3: 네.
2: 항상 하늘과 땅은 있도다.
3: 네.
2: 사라진 바가 없다.
3: 네.
2: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3: 네.
2: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네, 네. 오늘 참 그 주제가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3: 네, 네, 네. 그 부처님께서도 5도 후에 8정도를
2: 그러죠.
3: 말씀하실 때 정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2: 정견.
3: 네, 그래서
2: 정사유.
3: 네, 정사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제 생각하는 그 정견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내용을 제가 좀 유심히 좀 본 적이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서 배를 띄워서 어디로 갈지 못하고 꼼짝달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상하게 이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를 놓고 볼 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견해는 가져서 좋았는데,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인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이 뒤에는 뭣이 없으니까 가고 가서 도착한 데가 인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메리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진리를 인식한다면 무시무종한 그러한 그 생각과 불변한다고 하는 이 변화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같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을 말씀을 하지만 변불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좀 의문이 좀 들고 그랬습니다.
2: 변불변의 진리는 본래 형상 있는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3: 유상과 무상이죠.
2: 그렇죠? 네네. 변불변이 태어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불변의 세계고, 육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가 변의 세계 아니겠어요?
3: 네네네.
2: 그래서 이제 변불변의 진리가 나왔는데, 그 변불변을 그렇게 보면 그런 것이고,
3: 네네.
2: 물질이나 정신이나 물질 정신 간에 변불변에는 사이가 없는 거예요.
3: 아,
2: 변하면서 불변이요, 불변하면서 변하면 같은 거예요.
3: 이게 하나다고 하는 것보다
2: 그렇죠.
3: 불이다.
2: 아, 그렇죠.
3: 불이 아니다.
2: 아,
3: 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묘한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3: 하나다 하면 좀 틀린 것 같고. 그러나 하나이긴 해도 불이다. 둘이
2: 아니다.
3: 아니다. 그 참 어항, 그 뉘앙스가
2: 어감상으로
3: 참, 네네, 그렇습니다.
2: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말이에요.
3: 야, 하나다와 불이와.
2: 그렇죠.
3: 참 그런 것 같습니다.
2: 불교 묘의가 거기 있어요.
3: 그러면 이제 변화의 세계로 볼 때, 대중사님께서 변화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와 그 생로병사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인 그런 그게 이제 변화의 세계인데, 그렇다면 변화로, 진리의 변화를 볼 때 인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좀 또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2: 인과라는 것은 변화의 세계를 진리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3: 네네네.
2: 본래 인이 없으면 과가 없다.
3: 네.
2: 그런 뜻인데, 인을 정신세계로 본 것이죠.
3: 아.
2: 정신세계에서 인이 나왔으므로,
3: 네네.
2: 물질세계의 그림자처럼 과가 나타나는 거다. 아. 그런 거고요. 본래는 생사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간을 총칭해서 생사구락이라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생사구락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건데,
3: 네.
2: 인이 있으므로 생사구락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인과라고 그러거든요.
3: 네.
2: 그 인을 생각하는 마음, 마음에 둔 것이고,
3: 네.
2: 사유하는 정신에 둔 것이 인이고, 결과적으로 받아지는 것이 이제 고,
3: 네.
2: 사고 팔고
3: 예.
2: 하는 고.
3: 네.
2: 그 고로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서 고와 낙이 전부 받아지는 것이에요. 낙도 지은 바대로 받아지는 것이거든요.
3: 네.
2: 본래 고락이 없는 건데
3: 네.
2: 고와 낙으로 받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3: 네, 네, 네.
2: 그래서 그 형상 없는 세계에서 인이 시작되어가지고
3: 네.
2: 형상 있는 세계에 고와 낙으로 받아지는 것을 네. 과라 그러거든요.
3: 네, 네.
2: 그래서 인과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있는 것이죠.
3: 네.
2: 인과를 불지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3: 그렇습니다.
2: 모든 것이 인과인데 네. 그 인과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인과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대단히 몽매한
3: 네.
2: 아주 그 정신적인 지혜가 어두운 사리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소견이죠.
3: 네네.
2: 그 이제 그럴만도 해요.
3: 네.
2: 왜냐하면 도저히 추리적으로는 인과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3: 네.
2: 그런 현실 세계의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다고요.
3: 아주 많이 씁니다.
2: 그렇죠.
3: 말하자면 억울하게 당했다.
2: 아, 그렇죠. 아,
3: 나는 줄 것을 다 줬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느냐.
2: 그렇구만.
3: 이때는요. 인과고 멋이고 그냥 다구시가 돼버리고 그 억울함만 남습니다.
2: 그렇죠.
3: 불교인 또는 원불교인 말고도 일반인들이 그 인과를 좀 아주 좀 이렇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본다면
3: 네.
2: 허공에 바람이 싹 일지 않아요?
3: 네.
2: 오늘 수도인이 들녘을 가다가 바람이 휙 불면서 벼가
3: 네.
2: 한 곳을
3: 확 찔립니다. 찔립니다. 네.
2: 그걸 보고 견성했다는 거예요. 어? 그 인과 원리거든요.
3: 네네.
2: 인과 원리인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목매한 사람들, 네네. 지혜가 어두운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서
3: 네,
2: 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으로 된 것을 인과를 붙여서 한 말이다. 사람이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또 사회를 은혜로운 세상으로
3: 네.
2: 인도하기 위해서 인과를 설한 것이지
3: 네.
2: 이 세상이 꼭 어디 인과로만 되었더냐.
3: 그렇습니다.
2: 우연으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3: 네.
2: 인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3: 예.
2: 인과로만 주장을 하느냐 그러거든요.
3: 네, 그렇습니다.
2: 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3: 네, 네. 정산종 법사님께서도 그 작용으로 일어나는 인과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소소영령하게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2: 아, 그럼요.
3: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견해를 좀 여러 사람들이 가져도 깊게 갖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억울하다. 어쩌다 이제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는 동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어디서 그 보니까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2: 재미있는 얘기인데.
3: 네네.
2: 누가 그렇게 철학적인 말을 했어요?
3: 이럴 수가 있을까?
2: 그래서 아주 좋은, 네네. 좋은 비부담이네.
3: 요즘 제가 마음이 새기면서, 이게 내가 먼저 좀 해야지. 내가 먼저 복을 줘야지. 내가 먼저 뭐 좀 드려야지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들어 앉은 그런 동기도 됐습니다. 인과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를 당할 때 그것도 또 저희들이 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생로병사를 당했을 때 그 마음 세계, 마음 가짐 어떻게 또 그것을 엮여나간 것을 풀 것인가.
2: 가령 비근한 예지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나한테 큰 해독을 입었다. 그런
3: 네,
2: 사건이 있었다고
3: 네,
2: 생각해 봐요.
3: 네, 네, 네, 네.
2: 그런 사건을 많이 예방.
3: 말하자면 자연재해 때.
2: 그렇죠. 자연재해도 그래요.
3: 가족이 다 그 사망을 하고 자기만 살았다.
2: 그렇죠.
3: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경우.
2: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건데, 지혜라는 건 사람이 사물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이지만은, 사물을 직접 보지 아니하고도 해안이라고 그래요.
3: 네.
2: 맑은 정신의 눈, 심안,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져서 현실로 지금 돌아오지 않은 일도 미래적으로 일을 알아요.
3: 네.
2: 그걸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3: 네, 네.
2: 그런 지혜로서 돌아올 일을 내두사를 미리 아는 거예요.
3: 네, 네, 네.
2: 그러면 그 죄과를 받는다면 그걸 피해가겠어요? 받겠어요. 지혜로운 분은 피해가는 거예요.
3: 네.
2: 그와 같이 짓는 것은 꼭 받지만은 받는 것이 자기가 짓지 아니해서 짓지 아니해도 우연으로도 받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은
3: 네.
2: 그만큼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3: 아.
2: 지혜로운 분은 미리 돌아올 일도 안다 그 말이죠.
3: 예.
2: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 그렇죠.
3: 한법도 짓지 않고 받는 것은 없다고
2: 없다.
3: 인식하면 좋은데
2: 그럼.
3: 어쩌든 우연히 아까 말씀드린 우연히 생긴 일들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2: 그렇죠.
3: 진급을 하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2: 진급은 개념적으로 한다면은 네. 해와 복, 양방의 진급이죠.
3: 아, 해와 복.
2: 지혜로운 진급, 복록의 진급.
3: 네, 저는 이제 지혜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 그렇죠. 그런 데에서 이제 진급이 있는데, 그런 진급은 해와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마음작용에서 오거든요.
3: 네, 아니, 네, 마음작용에서.
2: 생각을 하면 정신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정신이라는 건 분열되는 상태예요.
3: 아, 생각하면?
2: 분열하는 상태예요.
3: 네네.
2: 분열하면 그림자가 생겨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3: 네.
2: 정신이라는 것은 통일되어야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지, 분열되면 어두워지는 것이 네네. 정신이에요.
3: 네네.
2: 약해지고.
3: 네.
2: 그러니까는 심신작용을 할 때, 이 심신작용은 심신작용이라고 하지만 실은 마음작용이에요.
3: 마음작용이에요.
2: 마음작용입니다. 그 마음작용이 어떻게 해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네.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 네. 네.
2: 일상수행의 요법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3: 네.
2: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음이 경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었어요.
3: 마음이 경계일 수 있다.
2: 그러니까 경계, 경계하지만은
3: 네.
2: 그 가장 가까운, 가장 비근한 경계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바로 경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바로 그때
3: 네.
2: 그렇지 아니하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경계는 마음의 경계가 아니고
3: 네.
2: 요란함,
3: 아.
2: 요란한 마음이 요란해진 상태. 그런 상태이지 그것이 경계는 아니다. 경계는 육군, 제일 가까운 경계는 육군이에요.
3: 네네.
2: 그다음에 이제 대타, 내가 뭐 어떤 사물을 대하는가 그런 거기에서 이제 경계가 되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3: 네네.
2: 그런데 내가 급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악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원망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경계로 알아라. 아, 나에게 경계가 돌아왔구나. 내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 삿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이 경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지는 일상생활 요법에서 말씀하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경계는 가장 경계는 육군 경계예요.
3: 아, 육군.
2: 마음을 경계로 보는 것은 요란함이에요. 내 정신의 심지의 요란함. 그것이 경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3: 예.
2: 그건 공부거리지.
3: 네.
2: 공부거리지.
3: 네네네.
2: 그렇게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내 마음이라는 것을 정산정산에서 네 가지로 나누지 않았어요?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나누듯이 나눈 자리에서 본다면 나누지만은
3: 네.
2: 통일된 자리에서도 하나죠.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왜 나누어지는가 하면은 그것이 나누어지긴 했지만은
3: 네.
2: 본래 하나예요.
3: 네.
2: 그 공부거리예요.
3: 네. 나눠질 때가 혹시 내가 들어서 나눠질 수 있는 게
2: 그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
3: 네네네.
2: 습관의 습성도 있고
3: 네.
2: 무명.
3: 네.
2: 어리석은 무명도 있고
3: 예, 예.
2: 여러 가지가 겸해서 이제 나라는 생각에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3: 네, 네.
2: 그게 종합적인 것인가 뭐라고 네, 네.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3: 네, 네, 네.
2: 그렇게 그 생각나는 모든 생각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3: 네.
2: 경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3: 예, 예.
2: 그 대비사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죄보고 근본이 무엇인가 누가 대답해보라.
3: 네.
2: 그러니까 유호일 의사님이
3: 예. 네, 네.
2: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3: 아, 네, 네.
2: 그래서 감을 받으셨거든요.
3: 네.
2: 죄보고 근본이 되게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3: 네, 네.
2: 죄보고 근본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허일이 육군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갑을 주셨다니까요.
3: 그러셨군요.
2: 그러니까 네.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본래가 성품에 속한 것이에요.
3: 네.
2: 정신 하나에 속한 거란 말씀이죠. 그래, 그건 공부거리예요.
3: 예, 예.
2: 경계가 아니고.
3: 네, 네.
2: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상세한 말을 했는가는 몰라도, 샤오관, 그런 그 가리는 탈 줄 알아야 한다.
3: 네, 그, 아무튼 마음 작용이.
2: 그렇지, 마음 작용이.
3: 그, 무엇이 가려서 보이거나.
2: 뭐, 그러죠.
3: 그,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그러면. 또 어떤 그 애착, 탐착 이런 부분에서 나눠져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경계가 예. 들어온다, 결과가.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늘 빈 마음으로 변화의 세계를 잘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지로 그 말씀해 주신 것도 저 뜻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2: 아니, 감사합니다.

WBS FM 학인이 여쭙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가 되나니라.

0: WBS
1: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 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네, 무상을 거쳐서 유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골대 하나만 놓고 막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고 농구를 하는데 아, 지나가는 사람이 두 편으로 날아갔고 정식 농구를 하자 두 편으로 날아놓고 게 승부가 시작되고 던지면 안 들어가면 미워지고 그 나눴다고 하는 데부터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 나누는 것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건들이. 항상 변화를 겪으면서도 말하자면 우주의 텅 빈 마음, 변하지 않는 유상의 세계를 한 번씩 본다거나 말하자면 선도, 명상도, 기도도 남이 아닌 진리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길이 들어지면 그 유상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전에 이렇게 비유로 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6: 좋은 비유담인데 네네네. 아주 그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내 마음이 분열하면 세상이 분열되고 거기에서 이제 시비이해가 일어나고 시비이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롭고 해로운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깨지고 그렇잖아요. 네네. 행복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는 네네, 것인데 네네. 우리가 그 법신불사은, 법신불이론상 그러죠? 이론상을 네. 말할 때 네. 이론상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5: 법신불이론상,
6: 사은을 말할 때 사은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법신불사은 네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양면성을 하나로 통일시킨 조화를 이룬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양면적인 것인데 이 세상을 무상으로만 보느냐 유상으로만 보느냐 하는 네. 것이죠. 이 세상을 무상으로만 보면 자살자가 많이 생기겠죠.
5: 그렇습니다.
6: 네. 네. 네. 그리고 의뢰의 세상은 사바세계 이렇게 보는 안목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0: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다. 보는 것이죠.
1: 네.
0: 그러므로 수도자가 수도를 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
1: 네.
0: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요한 곳으로 가야만 된다. 특별한 처소를 정한단 말이죠. 장벽을 쌓고 고요한 곳을 찾고 그렇게 돼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처소와는 관계가 없어요. 한 생각 바꾸는 것은 공부심 아니겠어요? 한 생각 바꾸는 건 공부심인 건데, 한 생각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한 생각 바꾸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이 한 생각 바꾸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 한 생각 바꾸는 것이에요. 그한 생각 차이로 인해서 수행을 하거나 저 피경 경계를 떠나서 뭘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이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한 생각 차이로 되는 거,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왜이 말을 하는 거니? 관점이 이걸로 보느냐, 저걸로 보느냐는 양면적인 관점. 이렇게 되면 중생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양면적인 거. 언제나 세상은 양면적인 것인데,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 전쟁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양면이 일치하지 못하는 면으로 보면, 세상은 참 허무한 것이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생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이죠. 한 생각이 밝고 통일되어 있으면 그 양면적인 것이 통일적인 하나로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 양면적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걸 집착의색이라고 그래요. 한 면에 정신이 쏠려 있다, 끌려 있다 말씀이죠. 이렇게 끌리면 사람은 생각이 한편에 끌리면 어두워지고 분열되고 거기는 평화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한 생각 돌려서 융화하는 하나로 통일되는 통일체를 이루고 본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짜리거든요. 성품으로 돌아와서 통일된 정신력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양면적인 것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편에 치우쳐진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참된 수행자라 그러고 수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이 양면적인 견해를 갖는데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론상의 견해로 보라는 말씀이 주체예요.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양면적인 것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양면적인 것을 통일적으로 이론상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통일체로 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해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하지 말고 이론상 안목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거를 주장하신 말씀이 이론상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만 보면요 자살하지요. 부부간에도 이혼하지요. 무상으로 보면 견해만 가지면 뭐 같이 못 살아요. 자꾸 마음이 벌어지고 원수로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또 유상으로 보면 말이죠. 유상으로 보면 거기에도 집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 거니? 유상이라는 것은 무상이면 무상인 것이 동시적으로 유상이요. 유상인 것이 동시적으로 무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로병사를 떠나서 영생이 있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니?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해를 이해한다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상으로 본다는 말씀은 생로병사, 성주괴공 그걸 떠나서 유상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로병사, 성주괴공 그 세계가 바로 유상의 세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0: 이해가 되세요?
1: 네.
0: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 네.
0: 동시적으로 봐라. 둘로 나눠보지 말고 하나로 통일적으로 봐라. 그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품의 원리를 오득해가지고 오득해 이론상 정신으로 본다면
1: 네.
0: 한편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요.
1: 네, 네.
0: 가령 사람은 나와서 병들고 죽는다.
1: 네.
0: 그럼 사람은 죽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죽는 거 벼슬냐?
1: 네.
0: 죽게 되니까 죽지 뭐.
1: 네, 네, 네.
0: 이런. 그렇지만 죽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죽지 않다니 너는 살아봐있냐? 사람은 다 죽는데 왜 너는 안 죽어? 이런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신 유상으로 보면 그 말씀은
1: 네.
0: 생로병사 그 자체가 성주계공 그 자체가 유상이다.
1: 네.
0: 이렇게 보신 안목이에요.
1: 네, 네, 네.
0: 둘로 보는 안목이 아니에요.
1: 네, 네.
0: 생로병사가 생로병사를 떠난 유상과 무상이 하나로 접목된
1: 네, 네.
0: 그런 것인데 너가
1: 네.
0: 정신이 어둡고 지혜가 몽매해서 한편으로 치우치고 한편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기 네, 때문에
1: 네.
0: 둘로 보일 뿐이지
1: 네.
0: 사실은 하나다. 그래서 천지 부모 동부 법률 사은이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사은을만 보지 말라
1: 네.
0: 법신불로 보라 이것을.
1: 네, 네.
0: 그렇지 않아요? 법신불로 보는 건 유상이고 사은으로 보는 것은 무상이에요.
1: 네.
0: 그렇지 않아요? 천지도 다 허무하고 없어져요.
1: 네.
0: 천지도 없어져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1: 네. 변화의 세계로
0: 그렇죠?
1: 볼 수도 있다.
0: 그런데 천지가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면 꼭 없어지냐면 그러지 않거든요.
1: 네.
0: 아득한 과거에도 하늘은 하늘이요. 아득한 후에라도 땅은 땅이다 말씀이죠.
1: 네.
0: 이건 변화가 없지 않아요.
1: 네. 네.
0: 이와 같이 유상의 세계가 있는 엄연히 있는데 꼭 변하는 세계로만 보아서 보면은 그럴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예요.
1: 네네네.
0: 이것을 동시적인 것을 깨달으려면 이론상의 성품을 오득하지 아니하면
1: 네.
0: 이렇게 호대하고 근원적인 자리에 가서 사유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네.
1: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0: 그렇죠.
1: 있어야 되고
0: 예.
1: 변화가 않는 속에서도 치연이 작용하는 변화를 발견해야 되고 그런 이론상에 대한 두 가지 안목을 동시에 갖추자.
0: 그 비근한 예가 눈물, 콧물, 침 이런 거 사람들이 더럽다고 그러지 않아요.
1: 네?
0: 네. 그런 게 더러운 것을 똘똘 뭉치하고 복숭아에다 주면은 아주 맛있는 복숭아가 열리잖아요. 그럼 복숭아 보고 더럽다고 해 누가? 같은 물건이에요. 같은 물건인데 더러운 물건도 되고 깨끗한 물건도 되지 않았어요? 한 물건이에요. 한 물건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러는데 그런 변화 속에 변 속에 불변, 불변 속에 변 이런 이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변과 불변 두 이치에 딱 훅 집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어울릴 줄 아는 저는요 나이가 지금 88이거든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지금 죽을 것을 걱정하는 나이예요. 어? 그런데 말이죠. 나는 죽어도 후생 태어난 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나는 그냥 육을 안 입고 영단으로만 있으리라 하는데 공을 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지는 근데, 모르지만은.
1: 그래도 복도 치시려면 내려오셔야죠. 지혜만 갖고 안 되니까.
0: 형이 주선한테는 못 해보겠다니까.
1: 아, 지금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대중사님께서는 변화의 세계에서 진급의 마음 작용에 따라서 진급의 길을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0: 예.
1: 그 진급한다고 하는 것은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용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 일찍 다 다지길.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속에서 그 항상 진급만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어떤 경기를 당해서 거꾸로 졌을 때 그런 때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혹시 있을까요?
0: 이론상 서원문의 제일 끝에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고,
1: 네, 그렇습니다.
0: 이론의
1: 네.
0: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
1: 네.
0: 위력과 최성 둘을 말씀했어요. 그 최성은 지혜고,
1: 예.
0: 위력은 능력이고.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때, 바위 속에서, 돌멩이 속에서 인정미는 지는 조각품을 유도해낸다.
1: 네.
0: 중생 속에서 불침을 건져낸다.
1: 네네네. 네, 네.
0: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목적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네.
0: 그처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지혜와 능력. 지혜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1: 능력이 있어야
0: 능력이 있어야
1: 네,
0: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는
1: 네.
0: 지혜도 지혜는 지혜대로 밝히면서 능력을 함축해야 돼요. 힘이죠. 제가 듣기로는 향타원님, 박은국 종사님,
1: 네네,
0: 배내 훈련으로 계셨는데
1: 네네.
0: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더래요.
1: 예예.
0: 아이, 향타원님 어째 꼭 그 지정된 자석 그 좀 별로 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1: 네네네.
0: 그 장소가 꼭 그리로만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째 그리로만 가십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간단해요. 대답이 힘을 얻기 위해서 간다.
1: 아,
0: 그랬어요? 그거 같이 우리가 그 좀 힘이 있어야 돼요.
1: 네.
0: 수도인은 힘이 있어야 돼요.
1: 네네.
0: 밝은 영대 밝은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키울 것은 그런 양면성이에요.
1: 네.
0: 위력,
1: 네.
0: 체성에 합하는 지혜,
1: 네.
0: 양면적으로 잘 키워서 참 능력을 갖춘 그 교화자,
1: 네.
0: 능력을 갖춘 그런 그 실력자가 되어야
1: 네, 네, 네.
0: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말씀하고 참 물리는 말이에요.
1: 네네네네네.
0: 뜻이
1: 네네.
0: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조금 격의 인물에 속해요.
1: 네네네.
0: 이론상 부처님, 이론상을 좀 인격화한 이론상 부처님을 늘 숭앙하는 그건 좀 전체의 근원을 더 숭앙하는 이런 그 사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론상 부처님을 이 주문처럼 외워요.
1: 네.
0: 연불처럼 외우고. 그런데 실행에 딱 부합 안 될 때가 있어요.
1: 네, 네.
0: 어느 때 부합이 안 되는가 하면은 큰 자리. 이론상 부처님은 큰 자리. 그 자리를 놓고 이 작은 자리. 이론상 부처님 작은 자리를 챙길 때 그런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수행법을 자꾸 다스리죠.
1: 네.
0: 다스리죠. 내가 그때 저 융산 송천은
1: 네.
0: 본론님이 어릴 때부터 형님하고 따르는 그런 분이에요.
1: 아, 네네.
0: 바로 이웃간에 살았으니까.
1: 네네.
0: 제가 그 형님한테 자성불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1: 네, 자성불.
0: 식사 네. 끝나고 오면서.
1: 네.
0: 그랬더니, 왜 그렇게 쫓겨 먹어? 나보고.
1: 쫓겨 먹죠.
0: 네. 작게 먹고, 작게 왜 그러냐? 그래서, 형님, 자국호가 어딨어? 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신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국호가 어딨어?
1: 네.
0: 작은 건 작은 것이고, 큰 것도 큰 것이지, 뭐.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대처. 큰 자리에 뜻을 두고 공부를 해야 힘을 얻지. 작은 자리에도 부처다. 크나 작으나 다 부처지. 이런 생각만 갖고는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수행담이에요.
1: 네,
0: 수행담인데,
1: 네, 네, 네.
0: 본래 한 자리죠. 한 자리인데, 수행의 묘미가 그런 데 있었구나. 근데 그, 못 마르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몰라도, 위력.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참, 위력을 갖추는데 네. 네, 우리 네. 수행자들이
1: 네, 네. 좀 많은 힘이 있어야 된다.
0: 네, 네,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저 사람 오다고 겨룰 때 지혜로만 겨루지 말라.
1: 네.
0: 지혜로만 겨루지 말라.
1: 네, 네, 네.
0: 힘으로 겨루라.
1: 네.
0: 그런 그 수행자 덕목을 좀 갖추자.
1: 네.
0: 그런 말 강조하고 싶어요.
1: 아, 좀 어렵기도 하고.
0: 어렵더만요.
1: 네, 어렵기도
0: 나이 들수록 어렵지만,
1: 그 수행을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0: 예.
1: 그 접근할 수 없게 어렵다고 누가 안다, 안 하니까.
0: 그렇죠.
1: 아,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자꾸 뭔가가 되면, 그 힘이 생기고 그럴 부분도 있으니까
0: 아, 그럼요.
1: 일단 포기하지 말고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예, 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요새 그 우리가 교화를 할 때 교도가 안 나와줘 이 말을 안 해야 돼요.
1: 네네.
0: 실제로는 그러죠. 네. 안 나오니까 안 나와준다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실은요. 참 무아봉공으로 우리 전문신들이 다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요.
1: 그렇네, 그러죠, 그러죠. 네네.
0: 그런데 그 뜻에 다 못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네.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결함이 나한테 있어요.
1: 아,
0: 그것을 잘 알아서 지혜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난 모르는 거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말고,
1: 네.
0: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말고, 분별지로만 하지 말고, 정신적인 힘으로 하라. 힘으로 하라.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만요.
1: 그, 보이지 않는 그 유상의 힘.
0: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그,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지 그렇게 보는 것이지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수행과 접근과 그다음에 치유에 작용하는 작용과를 늘상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끔 동정유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네. 아 이제 그래서 임가품 제1장에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돈다고 하는 그 유상의 대표 본문이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된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그 변함없는 상돈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인과품제 1장에 그 유상의 말씀, 유상의 본문과 무상의 본문을 이렇게
0: 그러죠.
1: 섞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도와 비교도의 차이점은 인과품제 1장을 본인 것을 만들었느냐, 인식하느냐, 아니면 못 하고 있느냐의 차이점으로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과품제 1장을
0: 좋은 견해예요.
1: 네네네. 그래서 인과품 제1장 법문을 본인이 받아서 인식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봐서 저희들이 지금 종교가 약간의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정적으로 못 나오고 교회를 멀리했던 교단과 교회를 멀리했던 요 사이에서 약간의 그 금이 좀 이렇게 좀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네. 그렇습니다.
0: 교화 능력이 거기 생기는 것이니까.
1: 네네네. 아무튼 그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상과 무상을 잘 공부를 했고 정산종 법사님께서도 변불변의 이치는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신 올리편 그 본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의 세계와 변하지 않는 세계를 잘 공부해서 모두 그 성굴 재중하는 그 마음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받들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2: 네. WBS 원음 방송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6: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형계에 항상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 삼학의 대종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해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나침반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나침반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종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2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루도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고마운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0: 르노.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산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6: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5: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6: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5: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8: 10월 11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은 정산종 서법어 법훈편 59장 법문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보내드렸고요.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의도 교당 박동관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9: 안녕하세요. 여의도 교당 남자 구단 박동관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 문구점을 경영하면서 만났던 한 아이를 통해 저에게 큰 의도를 남기고 마침내 대종사님의 가르침 또한 깨우치게 했던 공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6, 7년쯤 전 저희 가게에는 수시로 물건을 훔쳐가던 못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어렵게 살던 아이였습니다. 사랑과 물질적 결핍이 일탈로 이어졌음을 짐작했지만 아무리 타이르고 혼내기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봐도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저의 대응은 언제나 단호한 훈육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보호자에게 알려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이 정도면 어른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것이라면서 자타의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자 연구와 취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과거의 그 아이가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는 스스로 할머니를 공양하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선량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감동과 함께 평언할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토록 착한 신성을 가진 아이였는데 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에게 상처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단지 한때 지나가는 어린 아이의 일탈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아이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매서운 회초리나 차가운 반성문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빵 한 조각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은 아직도 제 마음 공부에 큰 화두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유의 각 조목 중 타자녀 교육에 담겨 있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발견했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짓는 것은 소자리에만 머물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남의 자식이라 구분지으니 그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사정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짓는 작은 국한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자리에만 머물러 사리 연구를 하니 은혜는 나타나지 않고 아이에게는 상처라는 해로움, 그리고 저에게는 동포원을 배은하는 해로움만 주었습니다. 내 자리에서는 본래 너와 내가 없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구분 또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량한 눈빛 속에서 저는 만생령이 가진 부처의 마음, 즉 불성을 발견했습니다. 타자녀 교육이 곧 나를 철저히 깨부수는 나에게 공부가 될 수도 있음을 아는 대자리를 발견한 순간 과거의 잘못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위치는 인과에 따라 늘 변화합니다. 나아가 과거 가르치는 자였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 만생령 안에 불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배우는 자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깨달음 이후 저희 가게의 풍경은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물건에 손을 댈 때 저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 교육 속에서 자란 요즘 아이들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도 이미 그것이 나쁜 행동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의 불성을 믿으며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한마디 툭 던집니다. 얘야, 너 때문에 아저씨는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겠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미안한 얼굴로 스스로 물건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마음에 대조합니다. 즉,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사리 연구를 곧잘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유의 각 가르침들은 각각 분리된 파편들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공부는 사유의 각 조목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저를 성장시킨 결과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자와 우자가 뒤바뀐다는 지자본위의 가르침,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혜를 밝히는 마음 공부가 참된 자력임을 알게 한 자력 양성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의 부족한 공부를 알아보시고 사회자나 강연 발표 등 끊임없는 공부할 기회를 주시며 자력 양성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교모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법을 전해주시고 공부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우리 교모님들이야말로 교육이 무너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스승이자 우리가 받들어야 할 공도자 숭배의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교권이 무너져 학교가 일탈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교육이 아닌 고소고발이 난무해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이는 타인의 자녀가 곧 나의 사은, 즉 동포이며 이론의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한 몸임을 모르는 무명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타자녀는 남이 아니라 곧 내 자녀의 다른 이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도 도반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내 권속만 챙기는 작은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아이를 내 자녀로 품는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공부에 끊임없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의도 교당 박동관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예민의 아에이오우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원음방송 앱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봉교당 강신혜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1: 오늘은 제가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을 강연의 주제로 선택한 데에는요, 제 삶의 경험이 깊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좋으신 어떤 기관의 보호와 그리고 주변의 인연들 덕택에 정서적으로도 지지와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 은혜 속에서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저희 든든한 남편의 지지하에서 중년으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이나 어떤 그 사요라는 법문을 접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은혜로 감사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고, 또 이 법문들을 받을 때마다 또 아팠던 고단했던 제 어린 시절의 삶이 좀 떠오르면서 이 법문들이 저한테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은 최초법어 안에 세 번째 조항에 있어요. 최초법어가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 있는데 그 세 번째에 있습니다.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안에서도 1조와 2조가 있는데요. 1조의 말씀이 있어요. 1조에는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이 강자고 지는 것이 약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자는 약자로 인해서 강함을 이루고요. 약자는 강자로 인해서 또 강함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자의 입장에서는요, 약자를 성장시키되 자리 이타의 법으로서 성장시켰을 때 영원한 강자가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약자의 입장에서는요, 약자의 도움을 받아서 잘 성장하되 약자를 선진자로 삼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력을 얻어서 강자가 되어야만 또 그것이 진정한 강자라고 나타납니다. 이 진화의 의미는 공부와 사업이 발전하는 어떤 차원을 넘어서요, 그런 의미의 진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2조에 있는 강자, 약자의 진화는요,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진화이고, 약자가 스스로 자력으로서 강자가 될 때를 또 진정한 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강자가 약자를 성장시키면서 자리 이타로서 영원한 강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좀 제가 쉽게 그 숲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는 작은 나무들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면 그 큰 숲에는 이 큰 나무가 한동안은 엄청나게 독점하면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듯하지만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불면 뿌리가 태풍에 바로 맞으니까 뿌리가 뽑혀서 큰 나무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그 큰 나무가 작은 나무들에게 양분을 좀 나눠주면 본인은 조금 성장이 덜하겠지만 이 작은 나무들이 숲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서로서로가 뿌리가 엮여서 숲들이 웅장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큰 나무가 이 작은 나무들의 그 뿌리에 의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그 숲에서 같이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 이타의 어떤 의미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때 손해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런 관계를 자리 이타라고 할 때 서로 이렇게 도움의 관계에서 내가 좀 양보하고 그들의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멈춰준다면 그 약자들이 강자가 되어서 오히려 도와줬던 강자를 더 성장시키는 상생 상화의 어떤 이치가 생긴다라는 것이 강자약자의 진화상 2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강자약자의 진화상의 요법은 사요랑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원기 108년 종법사 신년부문에는요, 자력양성과 지자본인은 약자가 강자가 된 자로 이끌어주는 이런 길이라고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자약자의 진화상의 요법이 강자로 살 수 있는 이 교법을 개인과 사회, 국가 세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펼치는 이런 어떤 사유가 요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이 교법이 나간다면 정말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낙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론하고 조금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라고 파랑새라는 희곡 작가입니다. 이 파랑새라는 내용은 아실 텐데요. 어떤 남매들이 이 파랑새를 찾으려고 전국을 도는데 결국 파랑새는 찾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견선성불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부족할 때 흔쾌히 도움을 받으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만 있다면 서로의 은혜 속에서 다 함께 강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개봉교당 강신혜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바비킴의 소나무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은 여러 역할 속에 묻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원불교라는 인연이 찾아온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처음 법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아주 오랜만에 걸음을 멈추고 제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솔직한 모습과 마주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앞으로는 바깥의 목표만을 쫓기보다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을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저를 입문시켜 주신 교무님께서는 법명을 아원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나를 뜻하는 아자와 근원을 뜻하는 원자를 써서 나의 삶의 근원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법회에 참석하여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조금씩 쌓여갔고, 처음에는 막연하기만 했던 마음 공부도 법회 시간에 교무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대조해 보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띄워보고 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맡은 일을 잘 해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일 아닌 말이나 상황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려 그것을 감추려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제 안에 쉽게 꺼내지 못한 마음 깊숙이 남은 실패의 기억들, 그리고 갈무리하지 못한 불안 때문에 약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는 오랜 시간 운동선수로 활동해온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의 강점과 불편한 점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들의 몸에 살아온 시간과 경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몸과 같이 흔적을 남깁니다.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상과 실패의 기억을 안고 있는 학생도 있고, 또 운동 이외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불안과 망설임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결과 뒤에는 어떤 경험과 마음이 놓여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알게 된 것들이 이제는 매일 학생들을 만나는 제 삶에 놓이게 되면서, 저는 원불교의 가르침 중 타자녀 교육을 제삶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자녀 교육이 제게는 오히려 가장 익숙한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제 업이었기에 사유 중에 이것만큼은 솔직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며 타자녀의 교육의 뜻을 다시 바라보니 단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내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가꾸어 나가야 하듯, 학생 역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삶을 함께 살피고 그 안에 불안과 가능성까지 함께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늦어지는 학생에는 부족한 의지보다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말이 없는 학생에게는 무관심보다 망설임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을 쉽게 믿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아직 말하지 못한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게 됩니다. 별일 없어 보이던 학생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저도 교당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불안을 마주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통해 저를 조금씩 다시 바라보게 되었듯이, 학생들의 막막함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타자녀 교육은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바라보고, 저마다 불안과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진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제 마음을 살피며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되어가는 제 자신임을 느낍니다. 아직 저는 마음 공부를 완성된 말로 설명하기보다 제 삶 속에서 하나씩 익혀가는 중입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교무님들께 배우고 법회에서 들은 말씀들을 하루하루 제 삶에 놓아 저를 살피다 보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의 결들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타자녀 교육도 마음 공부도 특별한 답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서툴지만 소중한 제 마음 공부담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한강교당 김하원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달담의 졸업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신길교당 김공덕화 교도의 감상담 만나보겠습니다.
1: 선거와 함께 자력생활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도 다녔지만 시집가가지고는 종교를 못 나가고 40대까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40대에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고향 친구가 있어서 소개로 이 도경 연원으로 대방교당에 입교했습니다. 최도인 교무님이 계셨고 입교해서 다닐 때 처음이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했지만 성가 98장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내 몸은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리오. 성가를 부르며 잘 다니고 회사가 명등포 대방동에 있었는데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조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조치원으로 회사 따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원불교를 찾으니까 원불교 교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법신 교무님 계셔서 새벽기도 갈 때나 원불교 갈 때나 항상 새벽기도도 3-4명씩 모여서 새벽기도 오면서 6교를 건너다녔어요. 그럴 때면 성가 30장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주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법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니 법회에 나가리라 입선하리라. 성가 부르며 육교를 건너다니면서 잘 다니다가 회사 퇴직하고 집에 왔는데 전주에 오빠가 계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전주에 가면은 저는 다 교회 다니니까 원불교에 못 가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불교 혼자서라도 다니라고 해서 전주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봉산교당에 입교하고 아침이면 차편이 좋지 않아서 자전거로 원불교 가면서 성가 감사합니다. 내 가난한 마음에 늘 빛을 주시고 내 영생의 밝은 길 항상 열어주시니 오 사은이시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은혜로 나의 마음은 충만해지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생은 빛이 납니다. 내 뜨거운 마음을 늘 감싸주시고 영생길 깨쳐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부르며 즐겁게 다녔습니다. 합념 보살펴 드리고 다시 신길교당에 왔습니다. 성가 덕분에 항상 즐겁게 잘 살고 있고 남은 여생도 성가와 더불어 신길교당에 잘 다니면서 호산 서영수 교무님 법문 잘 받들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신길교당 김공덕화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 삶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세상이 부르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그 옆을 스쳐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개문사고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에 부딪힌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하고 사고 보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개문사고의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70%,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0%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려선 안 되고 동승자가 사고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길가에 차를 접근시켜서 정차해야 하고 승객이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주의와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기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기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